0: Melody, melody. We're gonna do that cha-cha dance.
1: 이수와 얘기 가다 와게 되대 나이네 ASN 이라 대가 보스키로이 오멘 산다 와게 또 가니까이
2: 오와이 대가 빼네 오나 예니 메룬 로이 오멘 또 로이 니리야 나 와게 니가 빼네 대가 보스키로이
1: 이형 꼬에 오와이 카이 바하에 가하인 난 와게 부키 니가 빼엔 나람
3: 또 와나 본 데 National ID 카드 게 데 파스포트 파이어 다다 게 데 birth certificates
1: 오와 데 메디코 클리어런스
3: 오와이 대가 대누와 아래 본 데 폴리스 클리어런스 이북인 스스라기 매가 매다다 어리다기 매나키다 베이언 다보이다이 ndopiritaki me ekness twin nana email at om@obi.gov.ki kindatarapon isuani me waki a huwa to wana to wana wanua tenua ke isuani me waki a huwa to wana tenua ruewa ke isuani me waki a huwa to wana awa to wana o isuwa tenua kia ni mewa onowa ni mewa isuwa
1: mtcic pesanga yaripupu yonde email address at pieripepehatcommerce.gov.ki getariponia tenampa e isuwa ni mewa tewana wawa onowa tewana ni mewa isuwa isuwa ni mewa tewana wawa onowa tewana ni mewa wanua awai isuwa tenua kia tenua tewana waiwa ruwaiwa awa
3: Away the one stop. Nakoni katewea son nana email at katewea@onestop.com.ki. Ke Olive Derek nana email at olive@onestop.com.ki. Kente tarepon.
1: Isuwa ni mewata wana wawa nawa wawa wawa wawa. Te isuwa tenua kia ni mewata nawa wawa wana tewana.

이분 때문에 또 하나 병가인 레이스고 연나라 몇 된다노? 게 구나 기아 땅이라기나 고요 연바나니 메우리 FM 89.9 시나 따우러인 간 내내 부스마야라 뭐니 몇 된다노 기아리 에르콘 나원띵 아뿡아요 야카안 이때야카나 메우리 FM 89.9 야부부시 또구나 아리 이사 메이 기리베스 바 시나 가우링 아로란 나 따이나이네 예이 코라파 코라파리키 수사네 사레 맨 남타바로 가테이메 또안 로나 예이 Na wante inga po nga iyo kien nara meten nano kie kuna kia tangirakin hoye yon panani meuri FM 89.9. Awa yon kanya kunam isa mei kiripes. Pa kuna irian na ammena kie di kuna kauringa iyi arum ki kuata ina ini ki. Awa kanta nepe na puni meau na nom nongo wara mei mennam tabarokotime tuan rona yei na wante inga po nga iyo.